예. 존나, 존나, 존나. 내샷, 내샷, 내샷. 아스나 쓰고 다른 손. 에리 파란다 빠빠랭가 못봤어. 예, 가시리야. 안 바른 내샷. 안 바른 손. 이날 만하게. 이야, 다, 축하. 가자. 여보, 땅을 안 하고 해, 시간.